검은 사막 땅새 솔새 사촌 터들 솔새 검은 머리 우홀대 새 팔색 조제두루미 바위 종다리 삼계개비 칡구엉이 호사도요 붉은 머리 오목노기 설계 참외 검동수리